0: 사람이냐 귀신이냐?
1: 셰프요, 요리사. 어차피 돌아갈 방법도 모르니까 이판 사판이야.
2: 오늘의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.
1: 파스타.
0: 파스타.
1: 맛있죠? 맛있어 죽겠죠?
0: 네가 죽녀 살고 싶지 않은 것이야.
2: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?
3: 전하께서 그 계집에게 흥미를 느끼시는 게 분명해.
1: 주상전하랑 저랑 썸 타고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?
0: 썸?
3: 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.
2: 정말 돌아서